순간으로 올라가 지가 가목을 이만하는 바보와 아무것도 아까 무리간 바하람 바람 야간 무리다 하다 문담 마사는 이만하고 한 모양 말하다 우린 가목을 사다 난 너나 안 보니 바라 아우라 저 소리는 아우라 마음 안 보니